0: 있었잖아.
1: 네.
0: 있어도 오늘 할머니는 아스트라리아 노비든 오늘 부탁해요. 그러면 그래서 오늘의 일이 뭐지? The complex, we're going to try and investigat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ampus, so that's a good hope.